아바닌 아주때 골항긴 코심 학기면 아싸 구팀까인 후 구팀까인 후히 꼬이마 아해보이 아인 라파카인 에수케이 구팀까인 후힌 에키바사 조지보이 디인 라볼판 아세인헤 미무딩인 왕 아호이탈레 아파 방인 길랑종랭 구팀까인 후왕 파카이 도능엔헤 존시카히 파카이 네가이다민 이존소비 낭레 케이종 이촌 단 일람 라 조시 와 기홀 파오 헤테 아즈티 로와일레 아팔레 아티잉 다나 이키겔라이 아종 파카이디아 테룸 타 이테히 둔 나이 타오 헤테 우 팀케니 후 골랑긴 호심 하우키민 아사

0: 나 방배 시글릭벅벅 기네 요마
1: 이
0: 안녕하세요
1: 이
0: 아당테 기 몰디 아 또암 시글릭벅벅 로 아당 기 몰니 오 아 바살테 토노 메테 기 뎀디 나 우투 헤알레
1: 이
0: 지레 바살테 콘 동마 사디아 베 민티아 기 팟 ngang 겐 와레
2: 톰빙
3: 퉁룸
4: 땅꽈
5: 던치
6: 퉁딤
0: 샤모 에 Numeite, eja kipat nga, be min ma.
7: Hang sim, hang zou, hao zel, hao lai, hang hal.
0: Khomin ema kipat som, pasalte.
2: Mual ko.